0: 아, 내란애들은
1: 와리야다 새끼들이
0: 내란애 새끼들이 야오다 루파다니 아래기 와리하긴다니
1: 요 먹네 결사 깨뜨 허이달라
0: 얘는 말도 안 해
1: 얘는 말리